0: 나이바 오 뭐 앞으로 그 다이버 사스타스로 우리 나이 야시 야사 니니 목공 바깡 콘수 간자 배방 그래서 남바 개탄 거 다이버 나이 토크 이렇게 개탄 이 때문에 나이 토크 바로 그 바로 그 남소 같은 거 아 그나 뭐니 뭐 저라 빨리 탄 거 뭔 저라 빨리 탄
1: 거 그거 빨리 쓰기에는 바로 다시 쓰는 안 보여나
0: 아무나 아무 아무나
1: 아무나 아무 쓰는 안 보여
0: 불리한 아무 그거 기사 넘나 그렇게 다시 그거 다시 쓰는 안 보여 다시 그거 다시 사 그래 이거 하이 탄 거 그러니까 뭔 저라 빨리 탄 거 그나 다이마사 바사오카 뭐뭐 나이브 아리 야송바 하게세 목들이 이거 동물 사랑이 동물아 건이 아무 다이브 크라인 뭐는 롱으로 와나 그러니까 아 목했던 크라인 다이브 빨리스케스 남이 나이 약간 나이터 크라이 목걸로 가 롱으로 가 뭐는 목걸이 롱으로 가 콘존이로 가 바카네르 가 그러니까 약간 다이브 뭐 다이브 감고 있어 남가 앞으로 가 있다고 가 벌써 남 빨리 가냐 빈 저라 빨리 타가도 무지 나불라 소라
1: 아 빈 빈 뭐 저라 빨리 탄서 빈 저라
0: 밝게 사가라 사이 마음 따온 거 힘으로 타겠는 사나이 때온 거 그러니까 앞으로 가 빈 저라 빨리 타가 때 마사 시샤오 가 다음에 시다 오 몰래 그만 나 떠서 뭐난 거도 시네 중가로 도 시네 중가로 가 뭐 콘존이 와쿰르 가 뭐 꼴리르 가 발리르 가 수리르 가 매바
2: 뭐버스나
0: 액돔 아까이 리숨 뭐버너 카 거룩 방 갖다도 졌더니 세상 가이는 바 뭐뭐 버 하여튼 버 목들이 빠졌다 건디 엄버리 냥노 집으로 오냐이 앙나시네 하나이 집으로 소모여 가이나 아바이캬 봉조로 빠이비캬 빠이캬 바살아 캬다 바모나 바살아 바 뿌리 얄무 바긴는 카케슬람 앙세폴라스 남그라블레이 부팡니 그번 앙세볼 보고 밀릭 카이브라슬라 그번 앙세 약으로 약들어 먹나로 콘조로 먹으러서 엄마 안칸 하리숨으로 가가 앙레 집스르 가면 랑마스르 가 앙마나 클라요 그번 앙세 상탄 앙세마나 클라요 번 앙섬티르 앙세마나 클라요 번 앙세리 카로 앙세마나 클라요 버무시 랑티 또 동로 앙레리 르나이 앙세 가사르 가사 볼아티 볼아티 볼
1: 그거 저더니
2: 저 사바 마카사 바 타고
0: 아버 아버도 타고 와공 사네요. 그러니까 나 버도 불라이티 불라이티 하가니 올 저더니
1: 바이타그니 타고나
0: 바이타그니 저더니 바이타그니 아버도 집을 가블라 랑마 가블라 제 불라 동네 저더니 구수 아버 한가다 야야 승 불라이세야 흥불이 마선이 바게 더 힘디 댕크려서 만이는 건 집에 돈트려서 인데고 돈트려서 나 탕이 승 번호 승이네 버저디나 하이마나 클라이 한가이 능판 만토 왕판 만토 법판 만토 더 당신네 흔히 팔려고 하다 발망 하다 이제 또 이북스 이봐 수입 팔려게 팔려게나 오 댕크리 왔어요만 돈들이 왔어요 나로 팔셔 보이게야
2: 서버
0: 서버야 그나 어서 너거다 또 댕크리 왔어 다음은 변이 살아 수그러 아니 타고 다 사시디 승 우스간 거 멀렁 비신 거 그 무슨 시간은 탕마세 허토우니에 토프로 엄때 이렇게 승 뜻은 아무 인벌이 따고 참만한 거래 아버는 승 꼬아지마 비싼다니 파요 어 하이다 능가 따나이 능 가이바 응고 야시로 나이 능 가이바 중가로 나이 능 가이바 먹고로 나이 능 가이바 랑마로 나이 게 몇번 너로 산타게 너로 응고 씨 뭐 하망스 클라이비 너로 바퀴 많아 클라이 너로 뭐 파스블라 너로 스남 나이 가이
1: 뭐 와서 야 마케 사이 큰 날이었다 나
0: 뭐 능 가이 풀렸다 나이 뭐 가이 랑마로 나이 뭐 가이 와쿰 발리로 나이 뭐 가이 그 리슘으로 나이 너로 뭐 하망스 블라 너로 바퀴 너로 산타 세 클라이 너로 마야 어바니 너로 한옥 장나로 나이
2: 어서
0: 나를 갖다 놔타고 아이 내가 어서 나를 갖다 한가이노 우 이제 빠이착 랑마르 나이 아우 바카 켜졸 자카데 졸 자카 한가이노 약달 파가라 파는데 쿤주와 스카 꼭 타이탐세 사이 강탄 간다 오케이 아번 버레 카이노 오 데케 덴크리 어서 비니 버터 녹도 쿠리도 녹도 니 어서 빌레 하트 테신 투 부부시니 어서이 그 번호 비니 까미 각사 바그르 갖다 나이 북한 동시디 하네네 가게 똥망 동망 동망 가세 아드버서네 버서바 비샤비샤고 비샤탄 비샤브리 비샤와 카카 카카이노 뭐부터리 시가 속을 가서 걸어만만 산다게 뭐하고 뭐마 가시니 버사로 가인 갔다서 거돌 갔다
1: 뭐 그거 버냐 자가 바거리 갔다나
0: 그거 까미 바거리 갔다
1: 까미 바거리 갔다
0: 능 안 녹도 꾸리도 녹도는 어덱능
1: 나디
0: 나시디 앙양 동안은 능 나이케니 카이디 앙양 나이케니 카이나 어덱이 와서 그걸 와서 아이 뭐 버니 와서 아버 아기 에 노 거기 앞에 마사 오나케 진이 디마 버크로 구무티니 크리다 구무티 에 구무티 버크로가 어 댕크려서 비노티 동 에 아룬세 버 진이 하오 파이네 바르 카민 코이네 에 어사이니 동랑 거 어사이 그 카메라 탐 거이 마타 야다리 동다 가이노 앞으로 가 탐카 무지 바이네 블라 소라
1: 무지 하고 사네 무지
0: 어 버리는 스칼 나이 보는 스칼 스칼 만트로 풍자 가 스칼 꼭 풍자 가 있는 버스 가 탐고 뭐 버스로 아

0: 딸 부른 분은 뭐 보러 왔어요. 동생이야. 아직 그런 탕가. 오, 꼭 부릅니다. 뭐 받아 마서 안 부셔가 하냐 먹을 거 사까 사까.
1: 그거 꽝 깨워 와서 이제 분을 오나 보나.
0: 에헤, 우 랑마르 나이세. 아, 우 랑마르 나이.
1: 뭐지 랑마르 나이
0: 지금. 버스 푸는 거, 버스 만오. 랑마르 뭐또 그 엘름 그런 거 뭐 아무리 뭐 만들라 하게 또 랑마르 밖에 엘름 그런 게 또 뭐또 랑마르 미야블래. 이 랑마르 버스 꽝 깨워 푸는 거 랑고. 가이 앞으로 가냐? 담카 만오 지니 아 가면 뭐 강가시다. 달마서 사이버서 다다르리야. 아세게 가이나 투요.
2: 아 사고.
0: 사다 뭐 아세게
1: 투요. 아세게 타나 타고
0: 아세요 아세게 투요. 아세 다선 보레 판도 티나이. 보홍이 판도 소크라이 탕나이. 살마스 마 달브리니 바사반 티시나이. 달시니 바사반 티나이. 뭉세 뭉세 보도니 티나이. 하이경 망망망 마이케 버스 고모고 버스 고모고 버스 고 고스 고스 고모스 타스 타나. 어덱스 바이 탕가.
1: 타고 보레 에르시 말이야 타나.
0: 에르시 말이야. 빈 양 버탄 양 칼레 덴크 라오세 양 칼레.
1: 사이 망스 톤 카이. 아
0: 양 덴크 라오세 양 보칸 칼레 오마.
2: 스라이나 망다 사타고.
0: 스라이는 사타. 뭐 사이 와크 그 버스 안에서 뭐 와크부 사만 작았던 거 뭐 저는 와이제 오니 걸어 잡아 서면 이렇게 탄거 앞도 보냐 싸카 에이 아싸 프로 가냐 비니 뭉가이 고한다 뭐 버스하다니 비니 고맞다 아번 뭉가이 비카 비카 하는 번호 비카 어 비카는 사진 거 사프로 가냐 누가함래 앞으로 가냐 내가 그래서 파이사 받겠다
1: 하고 어 비카니 부사사도 프로그램
0: 자도 프로그램 약간 소이던 뭐 학사 함러슬레
2: 녹화다
0: 녹화다니 앞으로 가 파이사 받겠다 어떻게 너 댕크로 사냐 어 사요 사게 담어 니 나한 주고 담어 버럭 반 사블레 담어 버럭 반 사워 우마 아니 부사는 미야 사이 깊고 가시면요 파이니 비디 야로 배우 고소 병사자 파이야다 댕크로 사이 비카니 너가 파이야가 너 구분 나이바 약부 고사 사자 이게 약도 뭐 고사 사자 먹으러 뭐 사자
2: 털라 터트야
0: 그야 사이 너 사이 시발 그거 또 독실자 그 드라이버 그거 응 브리베 봐 너 뭐 봐도 저가 밝혀서 가나이 떡도 무슨 약설에 아이 뭐 약 사카 그거 버터 독신이 봐
1: 그냥 다
0: 그 퇴다 나면 파이 사바 있다 와서 너 파이네 피게라 디 니 나는 저
1: 담먹던
0: 카 담먹던 파이네 피게라 디 그러니까 그거 파이네 피게 너 어딘 그래 사이 마음을 잃은 갔다 그냥 가까이 파이디 안 오고 앞으로도 그럼 그 플라이 생일을 가 다다 다다 그다음 니노강 타난가이 아노 그 마음이 붙으니 조금 막하나이
1: 타고 뭐 사노나
0: 네 아스까지 보이고 아고 푸는 거 이제 얼음 성공이 타고 몰랐어
2: 그런 속아다 네
0: 제가 그럼 속아 그러니까 너 아우 오늘 내일 와서 그거 시가 파이디 는 가나 파이디 파야가 아이 너가 당연히 뭐 보시다 마음이 붙으니 거기 있네 시라와시는 골라타지가 돈 속아다 또 아까 구분이 할래 당 말은 양버스강 때 합이 아야 누구도 때 합이니 아무나서 때 색각각각각 하는 게라고 마음이 붙으니 아스까지 빨리 속아라는 거 아스까지 속아 얼로가 아소로가 아소로가이 능 담무나 얀타니고
2: 부다상가다
0: 능 담무나이 능 부문 파르당나 나이 나기는 까함다 나이 그다다 다당 부문 파르당나이 담무는 부문 파르당나 무슨 사 그다다 능 부문 파르디 하긴 담무니 부는 부문 파르가 비통마 비통카 비리잖아 이봐 스갈베 부는 아우 스갈 부문나 비통마 비통카 카기니마 카가다마 에이 하이니 오 부다 아세 몽 파르 갔다.
1: 타고바는 몽 파리 갔다나.
0: 이 파리 갔다. 파리 갔겠냐? 안 가나? 니는 거 파니. 그러니까 아우 파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브랜드 갔다. 아우 거 보다 보통 갔다. 별로 거 탄거 같이 하게 되게. 능 응 삼는 약나도 약이야.
2: 그러니까
0: 나는 좀 생각 하나 탄 거. 그러니까 예, 아바는 좀 비통 비통 너 생각다. 너는 응 삼는 약나도 약.
1: 타고 밖에 사절이 했다나.
0: 뭐 벌써 뭐 와요.
1: 사는 벌게 약 같은 거다.
0: 오케이. 그러니까 담카 숨이 땅 나게 버럭. 아우. 나당 아무도 약간이 말이야. 다가 능리 가강 파이네. 안 능리 가강 파이네. 그러니까 안어 전니 버들아 저디노. 삼으로 가까이 안 오면은
2: 클라이.
0: 클라이야 동네야. 그 당도 아무도 안 많이 빼캬. 나랑도 많이 빼캬. 안도 문항도 보기야. 다 양 보글을 해야 돼. 그 보다 한 눈에 보글 김네. 이 양 때 보기야. 당권은 전니 버들아 안 오는 아이 알까 많이 마사네. 다 공부해 보 사나이. 와 한다 보 사나이. 그러니까 가이까신 반무 보 사나이. 아바 보 사나이. 겐투 라브라사이야. 아우 non sara nai ang ninda da hnai sara si pai khatong ko am da tai ni non kan si ta ke si si khai dei ko ha as ha bol ba ko jo waji tom la sre ka ka ko so ko kolom tak sik tom sam ai apur kai na abo a go sai ba sani mo ba na minar a sani ar pha za ko ta gai kon di ko su ya ta wa ni ang ta ta ka ham ta na hnai o den kre os don tro sai ta ni ba sano abo go abo sai ba sano ta ngi ba mo ki a me him ki a su bu ka khai bu ka 모두 먼저 그런 블라스를 댕크려서 이거 앞으로 가냐 살게 피겨 살이고 물론 말하나이 그래서 는 저라이 탱이야 또 그러니까 앞으로 가냐 모르고 좋아 땀이라나이 와그바이 이 파링 지나는 고로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붙어 좋아라 와그부터

0: 동릉 엄마 뭐 죽나 보였네.
1: 아쉽 저라 보톨 대본만이 콕티르 삽자르 삼문 카나바캬 아카시바니 아거톨라 조토 조라오노 티쿠통 카에 능나 클라이베이티 타이 필다로 로이노 뜨이 능나 카이티 라마니 가나오 기니니 라작 폴파클라 타이 토고 바자 셔츠 마네로 자야 정말 그냥 자오.